0: 삼각산 도처가 다 겐동이.
1: 우리가 발견한 건 많아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너라면 어떻게 싸울래?
0: 파루진지. 이 두 겐도가 규모는 작은데 눈에 잘 띄어. 그리고 공격하기도 쉬워.
1: 아니, 여기 이 겐도는 바로 우리 진지 쪽에 있어. 내 생각엔 여기가 바로 팔중대 삼각산 지휘부야. 여길 먼저 없애면 다른 갱도들에겐 타격이 아주 치명적일 거야.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.
0: 진지에 올라온 이유가 이겁니까?

0: 최전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.
1: 지하갱도야말로 진짜 최전선이지.
0: 아니 그러다가 폭격 맞으면 어쩌려고.
1: 폭격은 곧 시작될 거야. 동시사모.
2: 네.
1: 지금 즉시 각 중대대대는 양동작전을 실시한다.
2: 되겠습니다.

0: 경리사님께 보고 드립니다. 캔도 정확한 제압 위치를 아시고 찾았습니다.
1: 알았어. 포약은 설치했나?
0: 네! 캔도 입구 주변에 포약 모두 설치했습니다.
2: 무슨 생각이야?
1: 갱도 입구 주위를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거야. 밴플리트 탄약량이 있다면 나 김주현 폭약량도 있어야지.